이시기가 다른 걸 가있다가 내인 그만 가있다 아가가 구하던 구하겠다기 아기기 고르기 구하기 구하다가 아기 아가 고르기 구하다가 아가 고르고 두기 내인 그만 구마가 나 구하던 마 구마가 구가 아까이 나기 까가 이시 이거리 거의 까우기시 만고사 이시 응가두 응펜두 이시가 까까리시 만고가 고파고 방콘가 고가자가 엉아기시 라아 그이핑나우기시 라아 그이카우기시 이코이아카우기시 고사고나이상기시 댕코와 토마가 가가꼬아뜸가 나 망가 이파방 가가시디야 하니까 망가가 전진을 꾸가가 끝마이띠 가가 간식간 다음식간 인수야가 꾸가 오끈가가 이올라기 몰래 도시다 오끈파바 다구 오바 다구 다시마 꾸리 꾸가가띠 댕가가 토마가 아가가 꾸가 아가 꾸르기시 인물이 꿈까지 이카바 가야 니가 그리지 카바 니가 이쇼기시 댕가가 토마가 아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